0: 定是象八金刚，我莫名其咎啊。
1: 昨晚个沙煲竟然打穿了个锅，
2: 咁点啊？
1: 我同你讲妥咗啦。
2: 讲到咩？
1: 讲你听啊。
2: 你咁样讲我哋点得㗎？